0: 90온도인가 누리는 우리의 색을 지킬 것입니다. 마치 츠바사와 고치로 갈 만한 것처럼 두 명이 초인공. 처음 만나던 두 팀이 오늘 다시 만납니다. 긴장감도 있을 것이고 감동도 있을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승리는 바랄 것입니다. 경기가 시작되면 오직 라이벌만이 있을 뿐입니다. 하지만 경기가 끝나면 우리는 멕시코와 한국 사이의 승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.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, 오랫동안 이어진 우정. 90분 동안 우리는 라이벌이지만 경기가 끝난 뒤에는 다시 친구가 될 것입니다. 어디에 있든 멕시코를 응원합시다!
1: En todas partes, ponte Mexa.
2: La alineación del verano loco.